0: Hacho den Kunden da Schnee i Stanley Burton don dite ci tandejo na hegonde.
1: 1931 se kulje ko se kai sie takke ku tue se kulje da ye kigo che te di go tse se ta kon shu ka no ge se ke se ge da un ka ku yo ja go tse ha se ta u le go tse amman be che kunje jo ke ji de de chi ta na hon de shon da un ka de cha cha de che ku tse de nan di tse ti la ku lu e to ge ne ne ki se ku de sa tin to li ki ka gu de le Lama jun dahu ke tita ki khasi cha li cha ki tse kui chui ta te le ki se mo la chute te le tse chu ti shon le kuryo a tenne ya ti la ka ki ni zi mo ti shon. Chu chue cha kenda si te go zan ye mo la kui ke go tlo chuta i chu ki mo de ji due de chinan de tse due ke ti zon e te tse go zan sa zan kune i tse go tine Kekagin的这样的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个几 담배도 대아 두게 오대니 사동이 카티게데쇼 나세트 콜론다케 아구자호 키라케 아히다 좀 포디아고 저예 키진데 디너슨 포코초 에데린데 주콘 베알란다 콘 노시체세 임베 고친데 주이키 툴레다 키게게다 좀 예 그두타게 고자 코인노 구데데 세다 코니 케이킨다 이데게도 다시 손 신디아 이게세 아 두다기 키다 제디 훌레다기 데진다다 준디데 진다데가 미친다데죠 두한테 총다 최고의 권을 총다 최주의 대 총다 대지야 권이다 세타즈 대세도 온다이와 세타 대세 것은 투아실레 대야 배가 이카 이다 온다 자전 디오 셈베도 대아이다 세차마시 세다다 세전 인디카 세케들라 카시 전는데 개고 테스트 디오 두카티아 게티키칼론 네조게세 온다 코콘데데 벨라텐테 타스라키 에스티 호텔레 게티다 카 다니 돈테 디라 유니테 온다 고야티오 데다 코콘데데 키 전데 텔레 콘테아 네조 Bella cinte la kisa ne kiste te tsiwa cinte le ko di taka te te se di onda za nde ke unye te sa ko genji a kinte za ko ya ti la e se te si le ka se beke cendi ta hao bewa ta si tse ta ka la cenda ko din ta si kalde li ma nda ko ti ze bewa se ti ta hao shin son e si ko a ka ti ta hao
0: Stanley Burton, don't eat the chintanejo na heguinde.